0: 아니 막 이랬다.
1: 본다고 쓰겠네. 어?
2: Baby, sorry kid. 이 내게 비마 본가니. 나 가리야나. Sorry kid, baby.